0: 아까 시원해라 시끄나가.
1: 나는 비아자사르코.
2: 아니 또 복근을 잡아 주기가 싫어야겠네. 근데 복근스가 돌리지. 납사해.
3: 머리 참해 무릎 꽉깔신.
4: 해 그럼 짜 그럼 짜.
1: 해 그럼 빵래 그럼 빵래.